0: 나옵니다.
1: 주아즈라 깝치카 핫 멘데시로 이흐쳇 요쇼 보바 이흐쳇 요쇼 왜 이흐쳇 레바타 두 마노 엔케이갓 코튼 카르게 차페아치 콘텐트 카치알 와서라 하하하하